0: family.
1: 주주나 성기자 문화전쟁 후아투 사이로 유후 라디오 사이로 나나비 나나비 토플로 아트 아트 메가허스
2: साहिनो समय सूचक अजीले दिवसों को तीन बजे 8:30 PM